이 꾸르안게 구리네 에이 미세쿤낭 허리 히다이트케 아디 에칼랑게 하카이 바틀 와키 쿠르니 포이 에바히 꾸르안 바와르비 하마 카슈와룽 알라후게 아이테카 카피르 비 미훈나 가다 베겐와 아자브 후테 알라히 바다르 히페움게 베리 아지즈 완타 라스칼랑게